0: 무식한데 힘을 쓰실 겁니까?
1: 칼리토스
0: 왕의 직간대 우리와 구나 원업 라디오 문주 라디오 용주와 우리 저
2: One station all the vibe
3: 우리 꼬마차를 낳고
0: 우리 꼬마차
3: 튜닝가
4: 아베니 드러스 감지스니아 MC 바디 꼬마차 와카바카 굿모네
5: 연세 자키 파트라 The dopest female DJ 니가라 카바라 마사카 바투페투지탄 세파카 냐
4: 제이자자 맘세 이카마디 웨스와과 카미노 스타이노 자카 요 페투 심부데
0: 토크 문세카 구문켄케 우리 꼬마차 토크 문세부케라
6: Chindamu munana katunyeze munana Masaka Chindamu tanu katunyeze tanu Kampala Neku www.radiofm.com Radio yomu tuwa ulijo Katichungi de chitulo chokubilia Chembo zibia misanyo Wanu program Tula tukenkuke sports special